0: to Alive 90.5.
1: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0: www.alive905.com.au.
2: 네, 얼라이브 90.5 좋은 아침입니다. 신희준의 달리는 수다방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시아 PD님하고 좀 토킹 어바웃을 많이 하는데 아,
3: 네. 많이 하죠.
4: 두 분만 네. 하시지 왜? 네.
2: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이상준 토크쇼도 너무 좋아하고 네네네. 또 이상준 씨 이전에 하던 그런 유튜브 짤들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사망 토론이에요. 네. 사망 토론이 그 약간 그런 게 아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해도 되나라는 그러니까, 네, 주제로 네. 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아피디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야 이런 토론 주제가 있었어요라고 하니까 우리 시아피디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4: 또 혹 하셨군요.
2: 네. 네, 우리 그 관련 주제에 맞게 팀을 나눠서 토론해보고 마지막에 청취자분들과도 함께 과연 누구의 편이 들지 한번 이렇게 좀 오. 우리들만의 사망 토론 해보면 어떻겠느냐.
3: 아니 이름도 섬뜩해가지고
4: 그러니까요.
3: 사실 토론한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만들 때부터 긴장이 돼가지고 또 아 오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 아, 네. 그래요?
3: 시청자님들 네. 싸우시면 안 돼요. 아,
4: 싸우다가 죽는 게 사망 토론 아니에요? 아
3: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 이겨도 뭐 얻는 거 아무도 없는 토론이 네. 바로 사망 토론인데
4: 사실 뭐 시아 PD님이 긴장 안 하셔도 되는 게 네. 저는 토론이라는 걸 해보고 잘하지 않은 세대여가지고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3: 네. 아니 그래도 웬만큼 이제 연륜이라는 게 있으니까
4: 그건 잘하죠. 우기기 뭐 그것도 토론이라면 토론으로 네.
3: 이제 건강한 토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진짜 건강하다고
4: 건강한 스푼 잘 넘어왔는데 네. 끝나고도 건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혈압 잡고 이제 AI에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2: 자 그럼 순서에 맞게 건강한 스푼으로 한 스푼 먹었으니까 네. 자 이제 건강한 토론 주제라고
4: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먼저 사회를 볼까요? 두 분 네. 한번 붙여볼까요? 네.
3: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일까요?
4: 네. 누구나 관심 있지만 굳이 이런 것까지 토론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 토론 주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 이거대 호주에서 워홀로로 평생 살기. 네. 자 우리 시아 PD님하고 신희준께서 두 분께서 한번 편을 나눠서 토론을 네. 해보시겠습니다.
3: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을 한다 팀을
4: 네.
3: 변론을 해볼게요.
4: 네. 그럼 우리 신희준님은?
2: 네. 이거는 좀 뭐 저는 선택권이 없이 일단 시아 PD님이 써놨어요.
3: 네. 네. 네.
2: 그럼 저는 이제 질문해야죠. 사회자 양반. 네.
4: 자 누가 먼저 할까 우리 시아 PD님?
2: 네.
3: 아 제가 좀 뭐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를 한 편을. 네네. 편을 들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4: 그렇죠.
3: 그러면 저희는 본투비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모두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주에 있으면 사실 정서적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4: 있죠, 있죠.
3: 네, 모든 나의 뿌리가 한국에 있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한국에 있는데 혼자 호주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방인으로밖에 느낄 수밖에 없죠. 내가 여기서 뭐 PR을 딴다고 해도 평생 네. 이방인을 달고 살아야 하는 숙명 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4: 그렇죠. 네.
3: 네.
2: 다 됐습니까?
3: 아니 뭐 있는데 뭐
4: 저 여유. 네. 네. 우리 여유 있게 자 방어.
2: 네. 일단 뭐 방어보다는 아주 그 질문 하나가 심플했어요. 호주에서 평생 워홀로로 살기예요.
3: 그럼요.
2: 네. 일단은 딱 그 주제로만 자 일단은 전제를 미리 깔아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저는 요것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3: 맞아요.
2: 네. 이제 그거를 꼭 이제 왜냐면 또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있으니까.
4: 그렇죠.
3: 편집은 제가 합니다.
4: 자, 요 얘기 빼주세요.
2: 아,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늘 뱀파이어처럼 살 수 있어요.
4: 오, 네, 안 늙는다는 건가요?
2: 네, 난 늘 25, 26이에요.
4: 아, 그 워홀로 나이 늘어났어요. 35살까지.
2: 아, 네.
4: 조금 더 늘려보세요. 네.
2: 어쨌든 저는 청춘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늘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 하세요? 저 워홀 왔어요. 이 한마디면 항상 약간 뭔가, 아, 젊구나. 약간 네. 새롭구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3: 그럼 그게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다. 평생 오홀로
2: 늙지 않는다는
3: 평생 최대 나이 35세로 살 수 있다. 어.
2: 뭐 굳이 하나 더 한다 그러면은 뭐 책임감이 없어도 된다는.
4: 네. 어떤 의미에서요?
2: 뭐 집을 살 필요도 없고.
4: 아,
3: 저는 28이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걸요?
4: 그러게요.
2: 그 감은 무슨 감이에요? 네, 저는 그냥 요거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면은 뭐 언제 승진해, 뭐 호주에서 뭐 일을 하는데도 저희가 뭐 구애받을 필요 없고 왔다가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면 되고 네, 여행 가고 싶으면 또 여행 가면 되고.
4: 아, 그렇죠. 워킹 네. 홀리데이니까.
2: 네, 또 다른 지역 가고 싶으면 또 다른 지역 이동해가지고서 또 가도 되고. 그 예전에 그 뭐라고 이제 농장에서 와퍼라고 뭐 워퍼라고 그러나요?
4: 아, 뭐 그런 거 있죠.
2: 네, 네. 그 이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딸기 같은 거 따주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약간 이렇게. 홈스테이 같은 거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서 문화 경험도 좀 해봐도 되고. 네. 그럼 좀 재밌지 않나?
4: 우리 시아 PD님 한국 안 갈 것 같은데요?
3: 저는 그래도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 호주 좋죠. 농장 가서 뭐 별 보고 뭐 공기 좋고 네. 뭐 하면 자연도 좋고 너무 네. 좋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이유가 퇴근 후 6시면은 문을 다 닫아버려요.
4: 아.
3: 식당이나 슈퍼마켓 다 닫아버리죠. 너무 지루해요.
4: 술집도?
3: 그럼요. 저희는 또 한국인의 그런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또 일 끝나면은 또 일 끝나고 가서 먹는 치맥 그리고 삼겹살에 소주 삼소 얼마나 그립습니까? 근데 호주에서는 또 나가서 그렇게 못 느껴요. 왜냐면 술값도 너무 비싸고 일단 여는 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심지어 한국은 주말이 천국이잖아요. 뭐 근데 일요일만 되면은 호주는 거리가 조용해요. 그리고 제일 불편한 게 주말뿐만이 아니라 안작데이도 안작데이라고 일을 안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다 닫고 새해라고 또 쉬고 2주를 또 쉬어버리니까 저는 장을 미리미리 안 봐놔서 라면을 파먹은 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에 뭐 비하면은 뭐 배달 음식 30분 만에 되고
4: 그쵸.
3: 새벽에도 뭐 사시미를 시킬 수 있는 한국이 편리하지 않을까.
4: 한국 가고 싶어요.
2: 네. 저희 몇 시 퇴근한다고요?
3: 저요?
2: 저는 몇 시 퇴근하는 거 호주에서?
3: 뭐 모르죠.
2: 4시 5시 퇴근하면 저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6시.
2: 에, 한국은 11시 퇴근이에요. 밤 11시.
3: 근데 이제 배달 음식이라는 게 존재가
4: 그렇죠. 그렇죠.
3: 요즘에 우버 시키시면은 우버에 그 12시 되면은 제가 목록을 한번 봤거든요. 뭐만 있는지 아세요?
2: 뭐 있어요?
3: 그 마라탕집이랑 그리고 그 햄버거집. 딱 두 개만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4: 마라탕 어디에요? 나 궁금하다. 12시에 마라탕이?
2: 네.
3: 뭐 그렇다는 거.
2: 음식.
4: 신혜주님, 워홀로라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3: 워홀로라서?
2: 글쎄요. 저도 진짜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4: 뭐가 좋을까?
2: 네,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먹어야겠어.
3: 감자 평생 먹을 수 있다.
2: 에?
3: 뭐 이런 건가?
2: 아니 감자도 먹고 가끔 고구마도 먹고 뭐 예, 옥수수도 먹어주고
4: 예, 딸기도 먹고
2: 예. 저는 그냥 정글이 좋나 보네요. 아니 그 전에 바누아투 갔을 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여기서 그냥 있으면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도 재밌겠다.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바누아투가 행복지수 나라의 1위였잖아요.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먹을 거 고민이 없어요. 그냥 가다가 과일 따 먹으면 되고 진짜 그렇게 살아요.
4: 도둑질 아니에요?
2: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지내는 것. 그리고 그 이렇게 섭디비전이 안 돼 있어가지고서 니 땅 내 땅이 없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4: 와.
2: 거기는 이제 촌장제여서 저기 나무 있지? 저기 나무부터 저기 나무까지는 옛날 우리 촌장 시대부터 우리 땅이야. 이런 그 섬들이 있어요.
4: 네.
2: 거기 가면은 그냥 거기서 주는 거 그냥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저도 며칠 몇 주 정도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호주에서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월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도 좀 재밌지 않나.
3: 그런 여유로운 생활.
2: 여유. 왜냐면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뭐 일 끝나고 회식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그럼 또 이제 밤 10시 12시 새벽에 들어가가지고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지옥철 타고 출근해야 되잖아요.
3: 좀 찌들긴 해요.
4: 우리 시아피디님 남아야 될 것 같은데.
2: 그럼 뭐 워킹 홀리데이로 왔으면 뭐 오늘은 나는 이제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내일은 농장에서 일하고 모레는 난 페인트도 칠하고.
3: 걱정이 없긴 거. 하죠.
2: 네.
3: 그렇죠.
2: 살짝 인정하는 분위기.
3: 안돼. 정신 차려. 하지만 그 또 한국 하면은 또 편리성 또 효율성을 중요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한국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외국인들 다 그러죠. 빨리빨리. 근데 저희는 빨리빨리가 나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호주에 와서 제일 느끼는 게 저는 빨리빨리가 최대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버스 전광판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네.
3: 일단 저희 뭐 정부 기관이나 뭐 은행 이런 데 전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 홀드 몇십 분 기본 아닙니까?
4: 네. 몇십 분은 한 시간씩.
3: 한 시간씩이고. 그리고 일 처리하는데 몇 주씩. 그리고 갈디님 아주 공감하실 거예요. 아프면 의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한국인데.
4: 그렇죠, 그렇죠.
3: 호주는 무조건 GP를 보고 사진 찍고 결과도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예약도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또 뭐 하나 뭐 고장났다 하면은 기술자는 부르는 게 값이고
4: 오지도 않아요.
3: 그럼 고치는 것도 몇 달씩 공사한다고 뭐 한 달 내내 뭐 그러고 그것도 완벽하게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4: 맞아요.
3: 네, 뭐 애프터 서비스도 약간 엉망인 경우도 많고 값어치를 하기 힘들다. 뭐 그런 그 뭐
4: 이상 호주 못 살겠는데?
2: 아니 그런 뭐 공격 멘트가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3: 너무 불편해요?
4: 네? 불편해.
2: 아유 의자. 나 그럼 저도 이거 한번 해라. 난 AI 닥터 있어. 난 AI 닥터 있고. 네. 아니 뭐 아프면 AI한테 물어봐가지고서 자가 진단해서.
3: 네. 그러면 되니까.
4: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네네. 최후 변론 한마디씩 하세요.
2: 네, 최후 변론. 시아피디님.
3: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서적인 것이 제일 크고 심리적 정서적인 거.
4: 한국은
3: 한국은 그리고 한국의 이제 강점인 편리성과 이제 효율성을 생각하면은 사실 한국만 한 데가 없다. 그리고 사실 영주권 뭐 없어도 워홀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국의 시민으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4: 한국 가고 싶다.
2: 네.
4: 자 우리 네. 워홀로님.
5: 네. 아 오늘은 현실 토론이 아니라 사망 토론입니다. 네. 오늘만큼은 82세도 워킹홀리데이입니다.
4: 오케이. 네. 네.
5: 영주권과 뭐 이런 거 다 종이 한 장이고 워홀로는 그냥 마음가짐. 네, 저는 평생 호주의 청춘으로.
4: 청춘으로.
5: 네, 청춘으로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열띤 토론인데 뭐 화내는 분 안 계셔서 다행이었고요.
3: 네. 달리님 그러면 이제 어느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4: 저요? 저는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가고 싶어요. 우리 시아 PD님 얘기 들으니까 우리 청취자님들도 들어보시고 나는 뭘 하고 싶다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토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네. 뭐 노래 듣다 보니까 지금 뭐 출퇴근 얘기하고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 그렇죠.
5: 네, 사계절이네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사망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 브라보.
0: 아주 열띤
2: 브라보. 네.
3: 열 좀 식혔어요?
0: 네, 나름 제가 이제 제 편을 든 게 이겨서 행복합니다.
3: 자, 한번 봅시다. 네,
0: 그냥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1: 네.
0: 그럼 이어서 저희가 이 다른 사망 토론 주제를 이어가보도록 네. 할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한인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화장을, 그러니까 만났는데 화장도 안 하고 슬리퍼 차립니다. 그러면 인사를 한다?
1: 네.
0: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간다? 를 아. 두고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달디님은 인사한다
1: 네.
0: 팀.
1: 네네.
0: 그리고 신희진님은 모른 척 지나간다 팀을 오. 이제 변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건 어떻게 평소에 습관을 보고 맞춰주신 거예요, 팀을?
0: 아니, 아, 제가 신희진님 네. 팀을 좀 쉬운 걸 해드릴까 하다가 아, 네. 나름 이 코너에
1: 시그니처인데.
0: 그쵸. 이두근의 좀 이제 진행자인데.
1: 네.
0: 저는 아. 재밌게 만들어주시리라 믿고 제가 신희준님을.
1: 네.
2: 누가 재밌는 건지 모르겠는데.
0: 저 듣는 네. 사람만 재밌을 것 같아요.
1: 아. 뭐 재미, 아무, 누구든지 재밌으면 되죠.
2: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인사 안 하고 조용히.
1: 모른 척 지나간다.
2: 모른 척 지나간다. 알겠습니다. 자.
0: 그러면 달디님에게.
1: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0: 공격권을 네. 드리겠습니다.
1: 뭐 공격이라고 할 건 아니고
2: 네네.
1: 제가 뭐 화장도 필요 없고 뭐 슬리퍼 어쨌든 그렇지만은 네. 그게 필요한 사람이라 가정을 하고 마트를 갔어요.
0: 네.
1: 하지 않고
2: 네.
1: 이게 좀 민망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2: 네네.
1: 그래도 민망함보다는 사람이 먼저가 아닐까.
2: 아.
1: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된다.
2: 네네.
1: 인사가 만사다. 뭐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2: 저 사회자 양반. 아니 이건 달디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시아 PD님이 화장도 안 하고 진짜 여기 그 짬뽕 국물 흘려 있는 하얀 색깔 그냥 잠옷바람에다가
0: 머리도 안 감고
2: 머리도 안 감고 그냥 그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무릎 늘어난 그 트리닝에다가 발톱은 약간 내성 발톱인데 그 슬리퍼 신고서 지금 나왔어요. 나왔어. 그 우거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거 반갑게 샤피비 인사할 수 없잖아요.
1: 인사해야죠. 왜냐면은 우리 한인마트가 그렇게 네. 크지가 않아요.
2: 네.
1: 여기 살짝 피해가도 돌아가면 만나게 돼 있었죠.
2: 야 이거는 이거는 아니 근데 우리 샤피드님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서 하고서 굳이 가가지고서 인사하면은 여자분들은 민망해 하시니까.
0: 그 다음부터 좀 아는 척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민망해 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1: 네.
2: 그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얼굴에 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급하게 그분이 물건을 뭘 이렇게 드롭하는 일이 생겨서 저한테 오셔서 이것 좀 안에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데 누구세요? 네, 그랬다가 저 누구 엄마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서 저 죄송해요. 진짜 화장 안 해서 몰라 뵀어요. 정말
0: 근데 그 말이 더 잠시만 잠깐만 신혜준님 그 말이
1: 아니 공격 콤보가 몇 개
0: 있어요? 화장을 안 해서
2: 진짜로 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정말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진짜 미친 듯이 혼났었어요.
1: 혼나야죠.
2: 네, 그때 배웠던 게 이런 상황에서는 인사하면 안 되겠구나.
0: 민망할 수도 있어. 사람을 네.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1: 네. 뭐 저는 배려심도 없고. 그저 저 혼자 반가운 마음에 쫓아가서 인사를 한다.
2: 네.
1: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제 입장이 시아 PD님인 거예요.
2: 아, 네.
1: 화장도 안 했고 좀 꾀죄죄하긴 하지만은 아는 분이 있으니까.
2: 아, 네네.
1: 모른 척 했는데 결국은. 계산대에서 만나면은 더 민망하니까
2: 네.
1: 내가 뭐 미리 다가가서 뭐 인사하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2: 네.
1: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2: 네.
0: 근데 진짜 상상해보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2: 웃기죠.
0: 끝까지 모른 척하고 가는 것도
1: 제모야. 이거는 좀 인성의 문제가 아닌가.
0: 그거 그냥은 안면인식 장애처럼 뭐 못 알아보는 거.
1: 차라리 안경을 안 쓰던 사람이 쓰든지 쓰던 사람이 안 쓰든지 뭔가 좋은 핑계거리를 갖고 나가든지 해야지.
0: 이상하긴 하겠네요.
2: 제가 안경을 벗겠습니다.
0: 네. 아 웃겨.
2: 뭐 글쎄요. 저는 진짜 이거는 아니 그렇죠. 마트에서.
1: 내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난 봤어, 이미. 가서 인사해야지. 아니, 가까이 가긴 미안해. 그럼 멀리서라도. 오면 안 돼! 안녕하세요.
2: 아니, 일단은 눈이 마주쳤으면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요?
1: 아니죠. 멀리서 인사하는 거.
2: 멀리서?
1: 안녕하십니까? 오지 마. 거기까지.
0: 거기 계세요?
2: 울어스에서 내가 7번 아이를 지나가다가 저쪽에 7번 아이를 만났어, 봤어요. 그럼 그냥. 아니죠. 전화를.
1: 아니지. 멀리서 이렇게 네. 손짓으로 인사를 하고 네. 어디로 간지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네.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네.
2: 제가 손짓을 했는데 만약에 시아 PD가 누구지? 그럼 저한테 오면 어떡해? 그럼 더 민망하잖아요.
1: 일단 가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까지 아는 척 해주는데.
0: 제가 이거 파트너 얘기인데 이제 실제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맥커리 쇼핑센터를 갔는데 네네. 파트너가 이제 몸이 아파서 좀 꾀죄죄하게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의 일 때문에 그 차를 태워다 준다고 같이 갔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하필 이제 하키를 하시는데 하키 트레이닝을 하실 때 뭐 학생들 부모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네네. 거기서 이제 마주친 거죠. 애를. 근데 애만 마주친 게 아니고 그 학부모도 같이 마주쳤는데 되게 꾀죄죄하게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명만 만난 게 아니고 무리를 만나서 인사는 했죠. 네. 하이 하고 했는데 그렇죠. 와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아 돌아갈 걸.
2: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니까.
0: 왜냐하면 프로페셔널한 것도 있는데 네. 자기가 그게 깎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제가 갑자기 시니즘이 별로 나고 있네요.
1: 2대1? 2대1?
0: 아니, 시니즘 네. 빨리 분발하세요.
2: 네. 아니, 뭐 이거는 분발할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팩트로 아, 그분이 민망해 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 그분이 민망해 하면은 또 나중에 또 봤는데 괜히 또 그러면 그때 마트에서 우리 뭐 그때 좀 오늘 되게 예뻐졌네 이러면 또 이것도 이상하잖아.
1: 오늘 하시는 멘트 하나하나가 다 상태예요. 칼로 푹 찌르는 멘트들인데
0: 순수하게라고 하던데
2: 네. 저는 순수하게
1: 순수하긴 한데 순수하게. 근데 둘 다 알잖아요 서로 봤다는 거 나중에 아니, 만나면 이제 더 민망하지 않을까요?
2: 정해주셔야 돼요. 둘 다 봤어요?
0: 근데 아니면 여기서
2: 나만 봤어요.
1: 아는 사람을 만났다 상황이
0: 그렇지 만났다 근데 만났던 거는 한쪽만 본다고 하죠. 네. 그러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느냐 아니면 네네. 안 하느냐.
1: 아유 그럼 완전 다르지.
0: 잠시만 주제를 이러시면 안 되죠.
1: 아니 둘이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인지를 하는 상황이니까 가서 모른 척하기보다는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
0: 그럼 그렇게 해요. 신혜주님이 선택권이 있는 상황이에요.
2: 네.
0: 상대방이 하냐 하냐가 아니고 내가 가서 인사를 하냐 마냐 만났어요. 근데 내가 가서 모른 척 지나간다.
2: 저는 그냥 전화기 열심히 보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1: 전화기 보면서
2: 그냥 조용히 모른 척.
1: 그럼 나 신희준님한테 전화를 해야 돼. 지금 마트 아니야 이렇게.
2: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아 PD를 제가 봐가지고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달드님이 전화해서 그 옆에 시아 PD 있던데 인사해. 완전 이거잖아요 이거.
1: 의문의 일패.
2: 지금 발음 잠깐 세서 치아 피드 될 뻔했어. 예, 아니 그러면 또 민망하니까 저는 생각에 사실 이 주제를 제가 가져왔었어요 이거는.
1: 아 그래요?
2: 근데 우리 시아 PD님이 살을 좀 붙여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당황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모른 척 조용히 지나가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배려 아닐까.
1: 저는 뭐 일단 만났으니까 화장은 안 했어도 애인은 했습니다. 네.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0: 네. 그러면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나는 그래도 상대방을 위해서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맞다. 맞다가 아니고 그쪽을 선택하는 게 낫다. 아니면은 그래도 인사를 하는 게 뭐 아주 불편한 뭐 컴퍼니 부장님을 만나도 생얼로라도 트레이닝으로라도 인사를 하는 게 맞다.
2: 아까 전에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시아피디님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잖아요. 네. 그 슬리퍼는 암묵적인 말 걸지 말아주세요라는 국룰이에요.
0: 언제부터 그런
1: 갑자기? 자, 슬리퍼는 부끄러워도 인생은 슬리퍼가 아닙니다.
0: 야. 마지막 최후 변론을 신희준님도?
2: 네, 화장 안 하고 슬리퍼 신고 마트 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조용히 장 보고 가려고.
0: 맞는 네. 것 같은데?
2: 굳이 그 평화를 깨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조용히 또 지켜드리는 게 예의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어렵네요.
1: 네. 그러게요.
0: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달디님이나 신희준님을 보면 인사는 할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막 되게 한 번 본 사이다? 그러면 사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을 네. 누가 더 변론을 잘했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뭐 막간을 이용해서 짧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네네네. 네.
2: 이건 제가 좀 제시를 좀 드려야죠.
1: 그래요?
2: 네. 자 사막토론의 예재형입니다.
0: 시작하시죠. 네.
2: 시드니 렌트비 감당 안 돼서 차라리 개조한 캠핑카 타고 울룰루 가기. 5. 방세 3등분 하면서 시드니에서 3명이랑 거실에 누워 살기.
1: 아.
2: 라는 주제로
1: 네.
2: 우리 시아피디님은 울룰루로 가시면 되고요.
0: 네.
2: 달디님께서는 시드니에서
1: 네. 네.
2: 썬룸에서 지내주시면 됩니다.
1: 오 좋다.
0: 썬룸.
1: 네. 제가 좋아하는 썬룸.
0: 근데
1: 네.
0: 겨울에는 일단 썬룸이 없잖아요.
2: 뭐 그러면은 뭐
1: 썬룸은 있어요. 거기 네. 살질 않지. 썬룸은 항상 있어요. 네.
2: 아 거기는 여름만 개장하는군요.
1: 그렇죠.
2: 아 몰랐네. 네.
0: 생각해 보세요. 네. 여름에 그것도 세 명이서 네네. 방을 시어하는데 썬룸이에요. 얼마나 더워요. 찌듭니다. 그리고
1: 덥죠.
0: 땀 냄새 쉐어해, 발 냄새 쉐어해 얼마나 또 위생적이지 않겠어요.
1: 뭐 그럴 듯한데요.
2: 지금 벌써 공격 들어갔어요.
1: 그래도 사람은 사람 많은 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2: 아~
1: 일단 시드니는 뭐 일단 사람 많아요. 세 명 불편할 수 있지.
2: 네네.
1: 근데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뭐 일자리 많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도 많지. 뭐 좀 민망하게 만날 수 있는 한인마트도 많이 있고.
2: 네.
1: 그리고 요즘 뭐 또 우버도 가능하잖아요.
2: 네.
1: 음식도 시켜 먹을 수 있고.
2: 시켜 먹었는데 남은 두 명한테 뺏겨 먹는 거 아니에요?
1: 뭐 같이 나눠 먹는 거죠.
0: 아니 맞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네.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냐면 사실 공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양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못 던져놓고 샤워도 맨날 해야 되고 옷도 편하게 못 갈아입고 뭐 친구들도 못 데려오고 설거지 좀 귀찮으면 싱크대에 잠깐 못 놔둡니다. 금방 해야 되고 또 코골이 소리 또 얼마나 또 잠의 퀄리티가 중요합니까?
2: 네.
0: 또 그런 삶의 질이 나빠지는 건 순식간인데 그런 거실 세워의 비참한 현실 아시잖아요. 커튼 한 장의 프라이버시를 맡겨야 하고 뭐 화장실 서바이벌 이거 말할 뻔했네. 급한데 뭐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갈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죠. 반찬도 뭐 맨날 사라져.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 그러게요.
2: 아까 또 화장실 급해서
1: 급.
2: 다음 사람 정말 힘들겠다.
1: 쇼핑센터 가시면 되고요. 우리 시아 PD님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조목조목 다 뭐 반박을 해드릴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삶의 지혜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울루루를 갔다.
2: 네.
1: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2: 아
1: 택배가 오다 길을 잃어요.
0: 택배가 안 올 것 같은데
1: 그리고 뭔가 이게 좀 허전해서 소개팅을 받아야 된다.
2: 네.
1: 누구랑 한다? 캥거루.
0: 너무 낭만 있는데.
1: 그런 걸 좋아해요?
0: 아니 요즘에 뭐 캠핑족이라는 말도 있고. 뭐 낭만 얼마나 취합니까?
1: 우리
0: 낭만.
1: 아까 AI 얘기했지만. 네네. 와이파이가 터져야 먹어드는데 울룰루 가면 와이파이보다 더 잘 터지는 게 하나 있어요. 하늘에 별이 터져 별이
0: 너무 좋은데?
2: 이야
1: 그런 걸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죠. 와, 낭만 있고 이제 속박되어 있지 않는 자유를 느끼실 수 있잖아요.
1: 저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2: 네.
0: 근데 뭐 사람들 좋죠. 근데 뭐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거긴 너무 이제 밀착형이니까.
1: 울룰루 가면 너무 느슨하지 않아요? 주변에 뭐 반경 100마일 안에 사람이 없어.
0: 뭐,
1: 캠핑카 나 하나만 있어.
0: 이제 그쵸 뭐 너무 좋은데?
1: 친구 애묘.
2: 그렇죠. 뭐 사람보다는 뭐 이제 생물이 있겠죠.
1: 생물.
0: 뭐 딩고도 뭐 가끔씩
1: 사망의 여우가 있을래나?
2: 여우 있죠.
1: 별에서 온 여우.
2: 네.
0: 근데 뭐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주제가 주제이니 이제 시드니 그 방값이 렌트비가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간 거니까.
1: 그렇죠.
0: 뭐 얼마나 이제 뭐 야생동물이 그 집값을 올리려는 그런 주인집 아주머니의 그런 눈빛보다 좀 덜 사납지 않겠어요?
1: 그건 모르죠.
2: 근데 캠핑카도 비싸지 않나요?
0: 요즘에 그래도 캠핑카 다 있더라고요.
1: 그래요?
0: 다 있고.
1: 근데 네. 캠핑카를 타고 가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전기도 있어야 되지. 물도 있어야 되지.
2: 네.
1: 그 사이트 가면 돈 내야 되는데.
0: 근데 그래도 렌트비보다는 적게 내지 않을까.
1: 3등분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0: 보통 제가 알아봤는데 평균에 한 850 정도 한대요. 그래서 매달 3,000불 이상 깨진다고 하던데요.
1: 거실 쉐어가요?
0: 네.
1: 아니에요. 거실 세어를 하고 그것도 세 명이 나눠서 사는데
2: 이 거실 세어는 크라운.
1: 크라운. 네.
0: 크라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 펜트하우스. 네. 그럼 좀 네. 얘기가 다르죠. 네. 뭐 펜트하우스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2: 네. 2천만 불짜리의 그 펜트하우스. 네. 거기 거실 세어도 아니고 이거는 저기 뭐죠? 아래 주차장 한쪽 코너 세어인 것 같은데.
1: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멘트입니다. 네. 별 보면서 울지 말고 넷플릭스 보면서 웃자.
2: 아.
0: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자유를 느끼는 그런 울룰루의 삶이 얼마나 네. 낭만 있고 간지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2: 네. 아무튼 두 분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네. 뜻으로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원하는 것들 또 생각하시는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정답은 없으니까
1: 그렇죠.
2: 네,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저희 4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던 트리비아에서 뵙겠습니다.

0: Are you 65 years or over? Get vaccinated to protect yourself and others from serious illness this winter. Talk to your GP or pharmacist about the vaccines that are right for you.
1: Imagine needing glasses or dental care, but not being able to afford it. The Mobile Eyes and Dental Foundation provides free eye and dental services in schools, aged care, community centres and domestic violence shelters. Anywhere you need us in Metro Sydney, we go. It's mobile. It's free. It's easy. Just search Mobile Eyes and Dental, an easy name to remember. But hurry, funding is limited. Don't miss out on helping your students or clients.
2: Looking to stay connected with the Hills Shire? Discover Hills.Sydney, your go-to digital magazine for local news, politics, events and community stories. Whether you're a local business aim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or eager to stay informed, Hills.Sydney is your platform. Advertise with us and be part of a thriving digital community. Visit www.hills.sydney today. Hills.Sydney, where community comes to life. Station sponsor.
0: Transform your home with Heartwood Floors. Proudly family owned for over 30 years. From solid timber, parquetry, laminate and hybrid flooring to expert resanding and polishing. Discover premium plantation shutters and blinds. Visit our Seven Hills showroom today and experience quality craftsmanship with personalised customer care. Heartwood Floors, where tradition meets innovation and every detail matters. Visit us at www.heartwoodfloors.com.au. Station sponsor.
3: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4부는 함께하는 시드니 커뮤니티 소식인데요. 저희가 커뮤니티 소식에서 가져온 소식은 딱 하나 오늘 있습니다. 오늘 센서스 나이트라고 아마 신희준님이랑 달디님은 아실 것 같은데.
4: 네, 몇 번 했죠. 네.
3: 이게 이번 8월 11일 네. 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이게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게 기준이 되는 밤이 2주 뒤인 11일이라고 합니다. 네. 8월 11일. 그래서 5년마다 시행이 되는 거고 이걸 하는 이유는 호주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긴 했는데 벌금이 있더라고요. 안 하게 되면은 364불을 하루 밀린 하루마다 이렇게 내셔야 돼요.
4: 우와.
3: 그래서 최대 벌금이 3,640불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4: 와, 이걸 야. 안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벌금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3: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또 기록 또 신기한 게 기록 기준이 제가 평소에 사는 곳이 아니라 조사 당일 밤 실제로 잠을 자는 장소를 기준으로 철문을 해주시면 되고 또 그날 또 투숙객이 있다면 그 사람들까지 모두 가구 양식에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4: 네네, 요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딱 그 시점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날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라고.
5: 어느 동네인지.
4: 네. 네네.
3: 그래서 이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또 질문이 근데 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총 질문이 66개나 된다고 하고요. 질문의 종류는 성별이나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성 그다음에 가계 혈통 또 문화적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물어보고 4개까지 고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2개라고 했는데 4개로 늘어났대요. 그리고 통근 수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성 질환이 있는지 또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시는지 등등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되게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4: 불편한 질문까지
3: 그러네요. 근데 한국도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한국도 갔는데 5년 주기로 똑같이 하고 또 한국도 통계법에 따라서 참여가 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다른 점은 현장 조사는 20%까지만 표본을 선정해서 하고요. 호주는 반대로 100%죠.
4: 전체.
3: 네, 전체가 전체 인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주 큰 다른 점이죠.
4: 그러니까 했던 경험은 있어요. 근데 뭐 5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나요? 그럼 5년 전에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기억은 잘 나진 않네요.
5: 저도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했던 건 같아요.
4: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지나갔나?
3: 아니 저는 왜냐면 저는 이제 주인집 언니가 대신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마 가구 중에 한 명만 대표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4: 이번에도 대면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요거 아르바이트 꽤 많이
5: 왔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팁으로 왔었어요.
4: 예전에 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르바이트들 꽤 많이 모집한다고는 맞아요. 뉴스를 봤어요.
3: 지금도 모집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번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4: 아마 그래서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왔었거든요.
3: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은 페이퍼 그 서류를 작성해서 네, 네, 하기도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 다 하는 것 같아요.
4: 아,
3: 직접 방문 이런 네, 게 아니고. 네. 근데 호주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안 하면 벌금을 내는 형식이잖아요.
4: 호주는 벌금 천국이죠.
3: 맞아요. 투표도 안 하면은 벌금 아니에요?
4: 벌금 내야 되죠.
3: 네, 그래서 이게 좀 강압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5: 이게 사망 토론이죠.
3: 네, 맞아요. 나도 사망 토론이에요.
4: 여기 와서 살면서 느낀 게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정말 뭐. 선진화된 사회고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네. 성향의 정책들이 많더라.
5: 생각보다 많아요.
4: 느꼈어요. 그래서 잘 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3: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겠죠. 네. 그리고 저는 싱가포르 예전에 살았었을 때 좀 특이한 법 중에 하나가 그 껌을 씹지 못하는 게 아니고
4: 소지도
3: 아예
4: 못하고.
3: 소지도 네. 못하고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맞아. 불법인데 제가 그때 좀 흥미롭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싱가포르 친구가 예전에는 껌을 씹을 수 있었대요. 근데 껌을 땅에 뱉지 마라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자꾸 뱉으니까 그거를 아예 가지고 들어오지 소지 자체를 못하게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5: 싱가포르엔 유쾌한 씨가 없네요.
4: 그렇죠.
5: 네.
3: 유쾌한 씨가 껌이었어요? 사탕이 아니고?
4: 껌을 씹는 법이죠. 아, 담배 오늘 호주였나? 뉴질랜드였나? 그러니까 몇 년 이후부터는 아예 담배를
5: 호주잖아요. 2007년생부터인가 안 판다고 했던 거.
4: 아예 안 팔게.
5: 맞아요.
4: 노출 안 시키는 걸로.
3: 근데 원래는 팔면 안 되잖아요?
5: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출생자들한테는 담배를 이제 안 팔아서 담배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없앤다는 취지였죠.
3: 네,
5: 될지 모르겠지만.
4: 그러게요. 네. 그런 얘기가 뉴스가 있었어요. 네.
5: 약간 그 사회주의적인 법 같은 게 있다고 했던 게 네. 예전에는 그 공사허가 받는 거를 그런 이렇게 CDC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카운슬에서 허가를 받고 네. 했었는데 그 푸르덴 베지샵을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상호명이 무슨 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카운슬에서 야 니네 팜 들어갔으니까 물탱크를 놔.
3: 아. 왜요?
5: 왜냐면 푸르덴 베지샵인데 예를 들어서 얼라이브 90.5 팜 해가지고서 푸르덴 베지샵이에요.
3: 네.
5: 그냥 야채 가게예요. 네, 네. 과일 팔고. 네. 근데 이름이 팜이 들어가니까 뒤에다가 물탱크를 놓으라고 한 거예요.
3: 팜이면 무조건 물탱크로 나가죠?
5: 서류상으로 봤을 때 네. 자기네들 봤을 때는 그냥 서류상으로 팜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장이란 뜻이니까 물탱크를 놔라. 근데 물탱크 야 우리는 푸르덴 베지샵이다. 니네 팜이잖아. 이랬던 적이 2009년도에 있었어요.
3: 와 근데 네. 좀 조금 융통성이 없네요.
5: 진짜 이거
4: 그런
5: 저는,
4: 거 한국 네. 가면은 그 큰 건물에 간판이 있어요.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름을 잘 줘야 돼요.
5: 네.
3: 진짜 그런 게 있어요.
4: 거기는 장명소예요, 장명소.
3: 아, 그래요?
5: 아, 네.
3: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요즘에 8월 11일이라고 하니까.
4: 제 생일
3: 여러분?
4: 이틀 뒤네요.
5: 네, 네 축하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3: 벌금 조심하시고, 까먹지 말고 꼭 하셔주시길 바랍니다.
4: 네. 이거는 참여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5: 네, 네가 사는 그 집에 다 온다고. 네.
3: 네, 그러면 이쯤 마무리하고, 노래 박진영, 네가 사는 그 집 듣고, 트리비아 모닝 정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네가 사는 그 집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0: 네, 정답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 네,
0: 신희준님이 정답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아, 질문을
0: 아니, 질문을 죄송해요.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정답은 제가 네. 밝혀드리겠습니다.
2: 정답은 제가 외치겠습니다.
1: 네. 네, 첫 번째 질문. 호주 슈퍼마켓 울워스나 콜스에서 파는 호주 국민잼으로 생각하고 먹었다가 으악! 한양 농축한 맛이라며 기겁하던 이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 노란색?
0: 베지마이트.
2: 예. 네. 아우, 맛있어요.
0: 맞아요. 달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된장이라고 생각을 호주 된장. 하시면 되고 네네. 맛있는 거는 아직 동의는 못 하겠네요.
1: 그냥 지금은 저는 짭짤한 맛에 사우도에다가 살짝
2: 제가 얘기하는
1: 먹으면.
2: 맛있어요는 짭짤한 네. 맛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1: 아~
0: 근데 기대하는 맛이 아닐 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0: 근데 저는 이미 아 이상하다라는 거를 이미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2: 그거를 발라놓으면은 먹어보면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줘도 구분은 하겠죠.
1: 이게 베지마이트
0: 뭐랑 뭐를
2: 아니 그러니까 베지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0: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제 호주 친구가 완전 화이트 오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베지마이트를 나는 못 먹겠다 그랬더니만 여기서는 acquired taste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번데기처럼 계속 먹어본 사람만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그 오지 친구가 너 그러면 내가 입문을 시켜줄게 하면서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버터를 바르고
1: 맞아요.
0: 그 진짜 조금만 네, 이렇게 붙여서 네, 네, 네. 시작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갑자기 여기 마니아가 됐을 네. 때 그렇게 많이 잼처럼 네. 발라먹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저도 그걸 저희 딸한테 배웠어요.
0: 그래요?
1: 네, 처음에 그냥 저도 발라서 먹었더니 아빠 누가 그걸 그렇게 발라먹어?
2: 대부분 실패하는 게 제대로 활용하는 걸 몰라서
1: 맞아요.
0: 그리고 네. 막 국에도 넣어 먹고 그러더라고요. MSG.
2: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본 게 그 맛을 막 그렇게 민감하게 구분하지 않으면은 조금씩 네. 해서 익숙해지면은 괜찮지 않을까.
0: 근데 저는 베지마이트는 이 세상에 그것밖에 먹을 게 없다 하면은 저는 먹을 것 같아요.
1: 제가 한번 프롬마이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호주 정부를 상징하는 공식 국장 문양에는 캥거루와 이뮤가 그려져 있는데요. 왜 하필 이 동물들이 국장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생물학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정답은 바로 두 동물 모두 해부학적으로 뒷걸음질을 못해서라고 합니다. 바로 달디님이 맞추셨네요.
1: 축하드립니다.
0: 네. 예전에 그 돼지가 하늘 못 보던 거랑 네네. 비슷한 원리인가 봐요.
2: 보던데.
1: 아, 누워서?
0: 봤어요?
2: 네, 누워서 보던데.
0: 네.
1: 아, 맞네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호주와 뉴기니 섬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알을 낳는 포유류, 단공류가 사는 곳인데 이 동물들은 무엇일까요?
2: 네.
0: 바로 오리너구리, 플라티푸스라고도 하죠.
2: 네, 신발가게.
0: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가시두더지, 이키디나. 네. 가시두더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2: 얘는 두더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0: 네.
2: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 우리나라 네네. 고슴도치 같은 건데 여기는 또 이키드나라고 한 뭔지는 아는데 얘가 단공류인 줄은 몰랐네요.
1: 네, 이렇게 생겼네요. 네.
0: 귀엽게 생겼네요.
1: 네. 네. 본 적은 없지만 사진에서 본 적이 있던
2: 동물원 가서 한번 봤고
1: 네네.
2: 길에서도
1: 이건 오리너구리고
2: 슬픈 얘기지만 로드킬 당한 이키드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두더지인데 가시가 있으니까 고슴도치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 고슴도치 저는 고슴도치를 알고 있는데 딸한테 아기한테 물어봤을 때 이키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충 말고 또 다른 이름으로 이키드나라고 네. 하는구나 그렇게 알았었어요.
0: 네.
1: 이키 들어봤죠?
0: 이제부터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버닝스 본사는 소세지 스낵을 만들 때 구운 양파를 반드시 소세지 아래로 깔아야 한다라는 방침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이건 신희준님의 정답이 맞았습니다. 소세지 위에서 떨어진 미끄러운 양파를 밟고 매장 바닥에서 넘어지는 승객들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침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이게 네. 실제 케이스입니다.
2: 이거
0: 진짜로 소송이
2: 소송
0: 많이
2: 당했을 것 같아요. 네.
0: 소송이 많이 들렸네요.
2: 피해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맞네. 근데 그 가능한 게 그 구운 양파 미끄럽잖아요.
2: 미끄럽죠.
0: 진짜 미끄러 많이 들렸네요.
2: 피해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1: 아 맞네. 근데 그 가능한 게 그 구운 양파 미끄럽잖아요.
2: 미끄럽죠.
0: 진짜 네. 미끄러워요. 네. 맞아요.

0: 같아요. 첫 번째가 레드 루스터, 두 번째가 팀탐, 세 번째가 베지마이트, 네 번째가 이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그였습니다.
1: 네,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답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멀티 네. 초이스고, 그리고 하나 빼고 다 호주계 아니네요. 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팀탐은 사실 아노츠라는 회사잖아요.
2: 네네, 맞아요.
1: 1977년부터 원래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1865년 호주에서 시작된 토종 브랜드인데 네. 그게 1977년부터 현재까지는 미국 그 회사에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솝은 2023년부터 현재 프랑스 로레알에 매각이 돼서 프랑스 회사고요.
2: 원래는
1: 호주 거였어요. 맞아요. 이거는 다 호주 토종 브랜드는 이제 팔린 케이스죠. 그리고 특히 어그 아까 달린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원래 오리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게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왜 어그 오시면은 그 기념품으로 많이 사가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즈웨어나 어그신스 1974라는 다른 브랜드래요. 그러니까 근데 어그처럼 생긴 부츠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어그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다 어그라고 하는데 특히 이 어그 이 오리지널 브랜드 빼고는 호주 그 양털을 사용한 거를 오즈웨어나 어그신스 1974년 이 브랜드 투 브랜드에서 이제 팔게 됐네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그는 미국 브랜드다. 그리고 레드 루스터도 호주 브랜드가 아닌데요.
2: 지금은?
1: 네,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퍼스에서 시작한 토종 브랜드지만 소유주는 아시아 캐피탈 홍콩 베이스의 그런 회사가 이제 자본이 거기서 나온다고 해서 완전 100% 순수 호주 브랜드가 아니고 네. 그 유일하게 베지마이트만 호주 기업인데 한때 미국 대기업 크래프트에 팔렸다가 2017년부터 호주 베가치즈에서 다시 인수를 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네요.
0: 배가 돼서 왔네요.
2: 규모가 배가 됐어.
1: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신기하네요.
2: 신기하네요 진짜. 네. 흔히 보는 상표들인데 다 호주 게 아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네요. 저는 어그는 좀 약간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1: 그렇다고 합니다.
2: 답을 봐도 머리가 쥐나는 재미있는 트리비아 모닝 퀴즈였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인스타 계정이나 쇼트로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정답도 업로드가 되니까요. 거기서 네. 이제 또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 인스타 계정 프로필 상단에 생방송 다시 듣기 링크와 유튜브 링크 그리고 사연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접속하셔가지고 공유하시고 싶은 사연 스토리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는 영어나 한글로 굿모닝 프라이데이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를 찾아보실 수 있으시고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도 존재합니다. 굿모닝 프라이데이인데요. 검색 엔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골뱅이 GMFSYT 이렇게 치시면 굿모닝 프라이데이 저희 채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연, 댓글, 조태구알은 방송을 함께 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부탁드립니다.
2: 네, 지금까지 FM 90.5 좋은 아침입니다는 치즈 케이크 같은 인생 더 스멜리 치즈 케이크. 우후! 오늘은 상 주고받는 날 awards and more.
0: 야하.
2: 자, 그리고 맛있는 프리미엄 밀키트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0: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지금까지 신희준
2: DJ 달디
1: 그리고 시아피디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
2: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남은 하루도
3: 굿데이 프라이데이. You are listening to Alive 90.5. If you'd like to know more about us, jump onto our website www.alive905.com.au. Today's bulletin brought to you by Your Sound, Your Community, Alive 90.5.
4: Hello there, I'm Sean Bindley. Attorneys General from around the country are meeting to work towards a national approach to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Chris McCarthy explains.
5: The chief legal officers will meet in Darwin to build upon previous reforms which block anyone who's had their cheque revoked from holding one in another state or territory. Ministers will seek agreement on a national baseline for criminal offences to bar a person from holding a working with children's cheque, as well as minimum national standards for the risk assessment process. They'll also look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between states and territories when considering an application. Attorney General Michelle Rowland says while all governments have made significant